0: 이 못하고 질거리 안내해 주라고 했을게요.
1: 어이나 이 남자분이 아프셨지 언설 거하고 오는 건 새끼야 봐봐요. 니 칼이 깎아 라시오 버티오 이 면허 불쌍한 하나도